Powder Mix on Taps Radio. 고민은 사실적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두 달 되지 말았죠. GG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.